0: 내가 가까운 거 가오리
1: 데 가오리다
0: 생각했어 생각했어 아반투 바로 오잔치 노루인바 루아 크리스마스
1: 네 내가 나게 부야니 뭐 크리스마스
2: 뭐 네다
1: 예예
0: 네다
1: 바로 좋은 자가라 콘스 자요
0: 네 옛날 나우